0: 이렇게 겨우 워크업이야. 무릎 먹거라.
1: 신발딱지
2: 가래 깨느라고 신발딱지 깨느라고 신발딱지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 구선 바깥 잡아 간대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신발딱지 일단

0: 정확합니다. 구루박바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구루박바라.
2: 무죄발에 미리 모.
3: 또 회라 먼저 또 같이 하고 있냐?
2: 버텨.
4: Radio Simba in Uganda. Hallelujah.
2: 무구리케요 무구리케요 무죄무반대
3: 팀바 이번 건데.